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시간대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SNS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혀 실제로 휴전이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5월 9일은 러시아에 있어 제2차 세계대전에서 구소련이 나치 독일에 승리한 것을 축하하는 전승 기념일인데 러시아는 8일부터 이틀간 우크라이나 측과 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기념식을 방해할 경우 키이우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으로 보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SNS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휴전 내용에는 모든 군사 행동의 중단과 함께 양국에서 각각 1,000명의 포로를 교환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의 요청에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응한 데 깊이 감사한다고 밝혀 자신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1: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8일 방문지인 이탈리아에서 기자단이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 질문하자 오늘 이란으로부터 회답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8일에 이란으로부터 회답이 올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내용을 봐야 하지만 본격적인 협상 단계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혁명수비대와 연결돼 있는 타스님 통신은 8일 이란 외무부의 바가이 대변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인터뷰에서 협상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며 최종 결과는 반드시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바가이 대변인은 다른 곳에서 국영방송 등의 취재에 응하고 우리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작업 중이라고 말하고 기한이나 최후 통첩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 중부사령부는 8일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봉쇄 조치의 일환으로 오만만에서 이란 선적의 유조선 두 척을 공격해 항행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두 척은 모두 화물을 적재하지 않았으며 이란의 항구에 진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미군 항모에서 출격한 F-18 전투 공격기가 굴뚝 부분을 공격했습니다. 한편 타스님 통신은 8일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미군과 한정적으로 충돌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그 후 군 관계자의 말을 빌려 미국 측이 이란 유조선에 적대적으로 행동한 데 따라 우리 해군이 반격했다. 현재는 교전이 중단돼 진전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불안전한 정세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미국 측의 전망대로 가까운 시일 내 회답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4일과 15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당초 3월 말로 예정돼 있었지만 미국이 이란에서의 군사작전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고 그 후 5월 14일과 15일의 일정으로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에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란 정세 관련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과의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중국은 지금까지 방문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30일에는 양국 사이에서 외교와 무역을 담당하는 강요 등이 잇따라 전화회담 등을 갖고 있어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첫 번째 임기 중이었던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0: 50도 양 정상이 대면으로 만나는 것은 APEC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에 맞춰 한국에서 회담한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경제와 무역 관계와 타이완 관련 문제 등과 함께 이란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1: 정부는 타카이치 수상이 5월 후반 한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이란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입니다. 이란 양국 간에는 3년 전 당시 기시다 수상과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강 상호 왕래인 셔틀 외교가 재개돼 지난해 10월 타카이치 수상이 국제회의에 맞춰 한국을 방문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타카이치 수상의 고향인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타카이치 수상이 5월 후반 한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이란 정상회담을 가지는 방향으로 조율 중입니다. 한국 측의 요청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한국 남동부 안동에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셔틀 외교를 계속해 양국의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으로 국회 일정도 고려해 조율해갈 예정입니다.
0: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 어머니 사키에 씨가 수상관저를 방문해 메구미 씨의 사진전에 들어온 납치 문제 해결을 바라는 1,000통을 넘는 메시지를 기하라 관방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8일 요코타 메구미 씨 어머니 사키에 씨와 사키에 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가와사키 씨 주민그룹 6명이 수상관저를 방문했습니다. 주민그룹은 2005년부터 각지에서 메구미 씨의 사진전을 열고 납치 피해자의 조기 귀국 실현을 호소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 사진전 관람객들로부터 받은 1,125통의 메시지를 기하라 관방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사키에 씨는 40년 이상이 지나도 아직도 구출하지 못해 어떻게든 좋은 방법이 없을지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에 확실하게 알려서 반드시 되찾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하라 관방장관은 국민의 생각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서 앞으로 최대한 협상해 갈 것이며 책임 있는 입장으로서 메구미 씨와 피해자의 조속한 귀국을 위해 계속 노력해 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0: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교토부 난탄시에서 소학생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체포된 37세 아버지가 시신 유기 혐의를 포함해 혼자서 했다고 진술한 것이 경찰 취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아버지는 통학용 배낭과 운동화를 산속에 버린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후쿠시마현 방에츠 자동차도에서 동아리 활동의 원정 경기를 가던 마이크로버스에 탄 니가타현의 고교생 등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에서 버스 운행회사가 이전에도 고등학교 측의 의뢰로 렌터카 버스를 여러 번 알선했다고 설명한 것이 수사 관계자 취재에서 밝혀졌습니다. 사고와 관련해 고등학교는 렌터카를 의뢰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0: 도요타 자동차의 2025년도 1년간의 그룹 전체의 결산은 매출이 처음으로 50조엔을 넘어선 반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 영향으로 이익은 감소했습니다.
1: 일중 관계 악화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홍콩 정부가 조성하는 청소년 교류 사업과 관련해 2026년도는 처음으로 일본과의 교류 사업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홍콩 매체가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서영경,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0과 물건의 가격을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친구 아야카와 함께 가전제품점에 왔습니다. 목적은 헤어드라이어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0: 그럼 제1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닥상ありますね.
3: すごいでしょ? これはサラサラヘア. 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2: へえ。 いくらですか?
3: 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 聞いてみよう。
2: すみません。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4: 9900円です。
2: え? 高すぎま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탐은 매장에 놓여있는 헤어드라이어의 종류가 많은 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2: 닥상ありますね.
0: 많이 있네요.
1: 아야카가 말합니다.
3: すごいでしょ?
0: 대단하지?
1: 그리고 여러 가지 타입의 헤어드라이어를 알려줍니다.
3: これはサラサラヘア.
0: 이건 머릿결을 찰랑찰랑하게 해.
3: 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0: 이건 윤기가 나는 타입.
1: 탐이 물었습니다.
2: いくらですか?
0: 얼마예요?
1: 아야카가 값을 보니 빨간 글씨로 세일이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3: 세일って書いてある.
0: 세일이라고 쓰여 있네.
3: 聞いてみよう.
0: 물어보자.
1: 탐이 점원에게 말을 겁니다.
2: すみません.
0: 저기요.
2: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이 헤어 드라이어는 얼마예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4: 9900엔です.
0: 9900엔이에요.
1: 놀란 탐은
2: 高すぎます.
0: 너무 비싸요.
1: 탐은 헤어드라이어 가격을 물어볼 수는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예산을 초과한 모양이네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헤어드라이어는 얼마예요?
2: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이걸 배우면 물건 값을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この는
0: 이,
5: 드라이어는
0: 헤어드라이어입니다. 그 뒤에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이고요.
5: 이くら는
0: 얼마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값을 물을 때는 얼마예요?
5: 이くらですか?
0: 라는 표현을 씁니다.
1: 물건을 가리키면서 이쿠라데스까? 라고 물어보면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이것, 그것, 저것,
5: 고레, 소레, 아레를
0: 사용해서
5: 고레와 이쿠라데스까?
0: 이것은 얼마예요? 라고 할 수도 있죠. 물건의 이름을 말할 경우에는
5: 고레, 소레, 아레를 고노, 소노, 아노
0: 로 바꿔서 물건 이름 앞에 붙이면 됩니다.
1: 중요 표현처럼 이 헤어드라이어는 얼마예요? この 드라이어와 이쿠라 데스까? 가 되는군요.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5: いくら ですか? この 드라이어와 이쿠라 ですか? この 드라이어와 이쿠라 ですか?
0: 그럼 가게에서 물건 값을 묻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스미마센.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4: 8700円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6: 스미마센.
1: 저기요.
6: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1: 이 밥솥은 얼마예요?
5: 炊飯器
0: 는밥솥입니다
4: 8700엔です
1: 8700엔이에요
0: 그럼여러분도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いくらですか?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すみません。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0: 매장의높은선반에놓여있는이어폰값을물어볼경우어떻게말하면될까요?여러분이나점원어느쪽에서도멀리떨어져있는물건을가리킬때는명사에
5: あの
0: 를붙입니다이어폰은
5: 이어홍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3: すみませんあのイヤホンはいくらですか
0: 관련어휘코너입니다오늘대화내용에가격이나왔는데요10까지는전에배웠으니까이번에는큰숫자를배울까요먼저두자리수숫자입니다20 30이렇게10단위를늘릴때는숫자2에서9의뒤에10를붙입니다이어서세자리수숫자입니다100은
5: 100
0: 입니다100단위를늘려서말하는것도2에서9의뒤에100를붙이면되죠그런데발음이바뀌는숫자도있어요300은
5: 300
0: 600은
5: 600
0: 800은
5: 800
0: 라고합니다그리고1000은
5: 생
0: 입니다이경우에도발음이바뀌는숫자가있는데요3000은
5: 산생
0: 8000은
5: 핫생
0: 이됩니다숫자를말할때는큰단위부터순서대로말합니다예를들어서1234는
5: 1234
0: 이됩니다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たくさんありますねすごいでしょこれはサラサラヘア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へえ、いくらですか?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聞いてみよう。すみません。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4: ?9900円です。
2: え、高すぎます。
7: ハルさんの知恵袋。
1: 이어서하루상의지혜주머니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돈에대해알려드리죠
0: 일본의지폐는천엔짜리2000엔짜리5000엔짜리만엔짜리네종류가있습니다
1: 네일본에서는너덜너덜한지폐를본적이별로없어요
0: 네일본은행이훼손된지폐를재빨리회수해서폐기처분하고깨끗한지폐로교환하기때문이죠사용빈도가많은천엔지폐와5000엔지폐는1, 2년이지나면처분한다고하네요
1: 에이일본사람들은깨끗한지폐를좋아하는군요
0: 네결혼식등에축의금을낼경우에는새지폐를전용봉투에넣어서건네는것이매너죠
1: 네기분좋겠어요
0: 네동전은1엔5엔10엔50엔100엔500엔6종류입니다1엔과5엔동전은자동판매기에서사용할수없으니까주의하세요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